0: 너아이 고르말라이.
1: 마마마
2: 마마마 마마
3: 어드마
1: 앞나나나 아아 남남 업 남남 남남남남
2: 얼더마
1: 아아아 엄마
2: 아차차차아아마
4: Was that? Was that? Was that? Uh-huh. Was that?

0: 유물전화.
1: 이제는 알아봐도 못해 날 스틸레 전화 쇼에라 할 때
2: 헤매는 선이오로.
1: 여러분 모두 알카다시들, 미제베 알아봐야 하즘.